0: 이상하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터치가 붙게 했네. 이게 펄스킹 한 면이 있고 아니야 또 이렇게 붙게 붙게 되시네. 어떤 것 같아? 아 이거는 좀 대범하게 한 척하는 열심히 아 이런 영역구만
1: 나봤네. 맞아.
0: 이거 가봤어?
1: 나? 다양하고
0: 색이 있고
1: 뭐 올린 거야? 오래됐어.